세제 지정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세로 짓고 복일 낙식년에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성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이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의 남해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담무해춘지기하고 난부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두따지면 용왕이 앉아 무릎 먹은다.

책긴 타선 말려놓을 것도 있만 운수가 불길어요. 대명이가 들어와서 네 말이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남았는데 나를 겪고 무가려 할지 대박 꺼고 발을 저 발을 떨고 날라다.

출행날을 폐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집이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집이 받아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박 자우.

거 대공강자유라 황황도를 당두거니 황황질거 불거반 해군천지공유유라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들 아니 공수장관들에게라

직관을 지내서 장성을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저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문에 달라 홍광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 아니 설비릉이 백이로다 요동 길맹지를 순식간이 지내서 강남에서 오는 제비가 포기

강강을 시가 지은 너 상강산의 월당은 형 치세로를 살펴보니 천장이 대문막이 주영으로 흘러져 그만큼 성풍해하고 중당영효 해도라 초보방울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는디 문물이 빈디노고 풍수이 희희흔히 만만 제지음탕이라 젤라두는 문무지유경 상도는 하이명이라 궁봉하이명 두글 봄이 흥보가 사는지라 처제비 과동로소 박실비 다가로로 과정도 동높이 떠 남대문바 성나다라.

초를 물고 실어두르둥둥한듯 춘풍 황해에 나비를 물고 실어두르둥둥둥한듯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앉아 제비 말로 군다 치지지지 주지주지 거지 은지 배우 낙지 철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두두두둑 흥구가 보고 서반겨라 흥구가 보고 서반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제비야 네가 어디를 갔다 와 천왕, 진왕, 인왕, 후왕 요소 씻고 목에서 요소 차로 네가 뜨냐 토연병 반백하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창조를 따라 도지 소식을 연고 와 수상 동정 외길이야.

돈 보박시를 집에다 울고 이제 어린오일라 행고양 주간인 앞에다 박시를 피르르르 내려 드리고 배운 갈로 올라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 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리기를 백현두라고 부른다던망. 흥부 마누라가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무슨 글씨 썼소. 흥부가 어디 보시 오라 본표라. 그러니까 이 제비가 강남에서 올 적이 서울로 공주로 온 것이 아니라 뺑뺑 돌아서 왔구만.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본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본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 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손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병하는 모양을 보니 박은영영 박이로구나 순이 차차